그러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? 기독기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 사대반 집어넣어 여러 개 나오는 데서 성부들아 아기